0: 별이 가토이 예토 우 하이 가토네 마 노예 웨르코라무 하냐네 미탄웨라페 와이 렌테마 웨르코코아 이 가토히나 야하페 요코페바 SPR 바쿠나 오니 모이미타라 노레코바 12 a 18 meses 페 네미탄웨라 노웨르코에라무 웨테리 바쿠나 이 가토 웨테리레 모이카 에리엔 보이 콤베라 에 미니스테루 데 살루 푸블리카 바쿠나토리오 페 바쿠나 니 모이니 코페테이 테 코브라 에 코아코 헤크 뜨보 코아히나 미타레 코베라 e cuán el vacunatorio es en Uisbeba vacunate.gov.py o marandú o agen debe tisai hace cocona ve botenón de ja paraguay de cuay
1: hielos en cubitos piro ice encontralos en las estaciones de servicios de Shell y Copetrol Ruta Quinta Horqueta. Pedidos para tus eventos 0981 134